0: 보다 수집의 밤. 할렐루야.
1: 할렐루야.
0: 오버 나마스카르 베와 데비 안반.
1: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